0: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웰 에이징 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저도 이제 지금 노년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노년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늙어감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래서 늙어감을 즐기라고 제가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니까 네. 즐기세요. 제가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네.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갖고도 지금 10년 넘게 살아있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이 청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럼 보청기 하지 뭐. 그래서 보청기를 또 애들이 해줘서 보청기 하고 너무 예전 것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즐기게 살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제가 그래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0: 네. 지금 사모님도 그 원주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네.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또 좀 보셨을 것 같아요.
2: 그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뭐 또는 당일치기 와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죽음 교육을 해요. 나이 어리다고 죽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음하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봐. 유언장 쓰는 거 알려줘서 유언장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관 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게.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애들이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유언장 쓰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애들이 달라져요.

0: 죽음 교육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스승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이땅 여기서 떠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오늘 바르게 살수 있겠다, 소망을 갖고 살수 있겠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 목사님,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세요?
0: 은퇴를 하기 전에는 매일 나가서 샘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 후에는 조금 이제 제 시간을 가꾸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0: 딸만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늘이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죽음 준비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게 있는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도 다 거기다 놓놨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예 요약해서 소주머니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떠날 때면 핸드폰 잠겨 있으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뒤지면 제가 유언장이 툭 튀어나오도록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놓고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원주의 유언 요약을 해서 비닐에다 놓고 다니는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덜 젖으라고. 물에 빠져
1: 그리고
0: 죽을 때.
1: 사이즈가 지금 명함
0: 네,
1: 사이즈네요.
0: 명함 사이즈로 이렇게 접었어요. 접어서 비닐에다 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덜 젖죠. 요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는 건 불에 탔을 때좀덜 타라고. 불에 타라고 죽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 얘가
2: 정말 구체적으로.
0: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문화가 있어서 죽음에 죽자도 꺼내지 말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1: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걸 바란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는 확신을 이게 문서로 쓰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2: 어떤 형식으로 쓰면
0: 어떤 식으로 썼느냐
2: 좋을지.
0: 하는 거, 유언자를 이제 이름을 써야 되죠. 유언에 남긴 사람, 그다음에 주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및 시신 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혹시 죽음을 맞이할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 장기 이식 관리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내 시신은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여 의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엔 화장해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다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례 및 추모예배. 내 장례는 임종 전에, 사실은 임종 후에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나는 임종 전에 해달라. 그리고 장례 예배를 대신 해달라. 그걸로 장례 예배할 필요 없다. 임종 후에는 기도하고 장기 및 시신 기증하는 곳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모 예배는 일주기 때한번 가족들이 모여드리고, 그 후는 추모 날에 하지 말고 명절 때 예배 드리면서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긴 은혜로운 신앙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남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산 및 기타 정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만 정리할 것은 내 가정에, 내 서랍에 유언장을 참조해서 정리해라. 내 가족 전화번호를 빼고 남겨놔야 돼. 저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가족 전화번호를 딱 전화놓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내 혈액은 RH-A형이므로 장기 기증 시에 참조해 주시고 RH-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또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 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수단을 강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 줄 유언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2: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 문서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2: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정리가 잘안 되어 있는 상태도 되지만 시작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1: 네.
2: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1: 네.
2: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마음이 새롭고 하루가 또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또 가정식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마음쓰고 대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에 내 자녀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0: 내 수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없으면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족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손자 손녀가 다섯 명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유언장 쓰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은영 사모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이 선물이 된 오늘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니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진짜 beautiful 하고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1: 네. 원주희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 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죽음이라는 화두는 꺼내기 싫은 화두인데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그 각 요소 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마더와이즈 가족식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땅끝이다. 시간적 개념의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들로 그렇게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좀
0: 지금은
1: 간단하게.
0: 이제 샘물 호스피스 상근 직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비상군으로 가서 섬기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잘 확산되어지고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국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또 잘 섬기려가는 그런 후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기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 마더워의 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워의 진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박수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 중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아침 인력시장도 며칠 나가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 인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면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사모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눈을 떴을 때 개운함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아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 부릅니다. 새벽 말씀도 묵상합니다. 순종만이 주를 향한 믿음을 내어드림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제자 대학 오전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모두 한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함께 걸음하게 하신 분 주님이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여러 방면에서의 공격, 여러 상황 속에서의 비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지도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견디고 그 여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부릅니다. 저녁 제자반에 함께합니다. 은혜로 덮고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들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나눔과 고백과 간증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혜를 담은 우리의 그릇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부릅니다. 늦은 밤 일기 쓰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릅니다. 이 밤 우리의 처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립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불합리와 불편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 단계에서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임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휘젓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담대함의 능력과 온유함의 평강이 부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깁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아픈 말일 때가 많다.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적을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간 아들 아이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한 말과 일부 사람들의 권위를 보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는 많다. 지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해서 권위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알렉처럼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생각이 굳어진 이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어진다.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졌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순종의 저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책을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잘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틀렸는데도 매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감사하며 글을 써내려 갑니다. 회개한 이후에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모두 이 문제에 걸려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된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자 대학 오전반을 통해 은혜의 간증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화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와 애씀과 아픔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의 손의 권능 아래에 있으시니

보호하심을 입고 계심이 믿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는 사단의 공격을 오직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하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오손도손 저녁 먹고 제재대학 훈련 저녁반 합니다. 여러 아픔 속에서도 은혜의 나눔을 하십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이지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훈련받는 자리에 함께하신 훈련팀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오전 오후 팀마다 마음 담은 간식 섬기십니다.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밤 하늘의 평강으로 고요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일기 가운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마크스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We Love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예수동행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0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감사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에도 써있죠.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근거하는데 맥추절을 지킵니다.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출애굽기 23장의 구절을 근거로 하는데, 그러니까 봄철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걸 기념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나오는데, 칠칠절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내용을 강조한 거라면,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해라, 이 내용, 보리와 밀 추수를 강조한 거라면 칠칠절은 그 날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날짜죠,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상반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 숨쉬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역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져야 될, 갖춰야 할 품성과 덕목들을 이렇게 좀 줄을 일렬로 쫙, 1등부터 쫙 밑으로 세운다면 맨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믿음 혹은 사랑, 둘 중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이 제1의 덕목이라 해도 될 듯합니다. 사랑, 뭐 말하면 입 아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계명의 요약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맨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삼총사니까 소망도 앞자리에 1, 2, 3등 이렇게 차지할 것 같고, 그럼 감사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감사는 줄 세우면 저 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끝에. 대부분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교회력만 놓고 보더라도, 교회 절기, 교회력만 보더라도 사랑절, 사랑주일 따로 지킵니까? 믿음절, 믿음주일 따로 지킵니까? 근데 감사절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나. 오늘 맥추감사절, 또 가을 연말쯤 추수감사절.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을 따로 떼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새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믿음이 유지될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감사가 없으면 믿음에서 알맹이는 빠지고 결국 종교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 그들처럼. 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과 자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누고 섬기고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베푼다면서 가가지고 뭐 신문기사 크게 내고 이름 자기 나는데 관심 갖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런 베품 나눔 자비는 가짜 사랑이죠. 그리고 그건,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실망과 낙담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존 헨리 조윗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영미권에서 아주 유명한 손꼽히는 설교자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믿음이건 소망이건 사랑이건 성도들의 품성과 덕목에 다 행동에 스며들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감사가 빠지면 절룩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3대 절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다 뭐와 관계됩니까? 감사와 연관되죠. 절기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 감사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맥추절, 칠칠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그 단계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이 새기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억의 깊이가 결정한다. 감사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기억의 깊이. 기억의 깊이. 이게 감사의 영적 원리 1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게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구나 이런 걸 절감하고
그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

0: 그 고별설교, 모세의 고별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고별로 그렇게 한다면 뭘 설교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너희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당부가 들어있겠죠. 자, 이제 특별히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혁명입니다. 요즘 무슨 AI 혁명, AI 혁명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보다 더한 혁명, 삶이 완전히 바뀌는. 자, 출애굽 했을 때 40년 광야에서 떠돌았죠. 텐트 치고 모여 살았습니다. 군락을 이루고. 그리고 한참 살다가 다시 텐트 걷고 이동하면 구름기둥 따라 이동을 하고. 그걸 40년 했습니다. 소위 유목민이죠, 나그네. 근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텐트 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제 텐트 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재산이 생깁니다. 또 목축보다 뭐 하겠습니까? 정착했으니까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보리, 밀 이런 걸 재배합니다.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떠돌이 방랑 생활에서 정착민으로, 요즘으로 하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혁명이죠. 가서 정착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짓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 주셔서 대풍년을 이룹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수확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옛날 추수철 되면 막 특히 가을 타작마당 되면 온 동네 잔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막 잔치상 벌이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눈앞에 곡식을 쌓아놓으면 춤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자기 혼자 기뻐합니까 지금? 가족들은 당연하겠죠, 추수하면서. 근데 그뿐입니까? 가족의 종들, 그 가정의 종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 레위인들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지역의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까지 다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풍성한 소출의 감사가 넘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1: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0: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과거 기억하면서 이 규례 맥추절 77절을 지켜 행해라. 여러분, 왜 도대체 종되었던 걸 기억해야 됩니까? 잊고 싶은 고생, 상처, 아픔 아닙니까? 풍성한 수확을 앞에 둔 그 잔칫날에 왜 굳이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노예 시절의 기억을 들춰서 꺼내야 합니까? 여기에 성경적 감사의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뭔가 주어졌을 때 나옵니다. 자녀가 전교 1등 했습니다. 혹은 직장에 취업했을 대기업에, 와, 감사하죠. 직장에서 진급하고 하는 사업이 가게에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간절히 기도 제목 삼았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겠죠. 진급해야 됩니다. 계속 자녀가 전교 1등하고 동구 1등하고 울산에서 1등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업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맥추절 소출이 계속 늘어서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우리 교회 재정이 계속 늘어서 100%, 내년에 110%, 120% 계속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 이집트의 종살이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때를 기억하며 맥추절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올해 좀 소출이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비가 제때 안 와서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50%로 확 줄었습니다.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 때를 기억하면 그것도 감지덕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의 깊이만큼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셨습니다. 그 과거를 깊게 기억할수록 감사도 진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기억의 깊이가 얕은 감사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사흘을 못 넘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봤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 건넌 후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고치며 춤추고 막 온갖 감사의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 길을 걸었어요. 광야로. 물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만난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 구정물,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현실의 결핍을 마주합니다. 3일 전 감사는 통째로 없어져 뒤집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쏟아집니다. 뭘 잊은 겁니까?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종살이 하던 걸 잊었습니다. 영적 기억의 깊이가 한 뼘도 채 안 되니까 당장 눈앞에 결핍 앞에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현재의 조건에 반응하는 감사는 이처럼 가볍고 얕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에게, 뭐 중고등학생, 뭐 어떤 초등부 이런 아이에게 엄마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면 그날 엄마한테 막 쌍따봉 날리는 거죠. 엄마 고마워, 감사해.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마음에 안 드는 반찬 나오면 반찬 투정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 어떻습니까? 현재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섬겨야 돼요. 공양해야 돼요. 그럼에도 과거에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세월의 깊이를 기억합니다. 나이든 부모를 원망합니까? 그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성경 보신 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면밀하게 전수조사해 보면 과거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혹은 기념하라 이 명령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령 중 하나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성경 전체에 약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뭘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있습니다. 조금 잘 되면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잘난 척합니다. 기억해야 될 은혜는 있고 실적은 부풀립니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절기를 달력에 박아놓으신 겁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절기뿐이 아니죠.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모여 주일에 모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성찬식 왜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세의 성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억의 깊이가 결정합니다. 우리 역시 기억해보면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이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치품도 없고. 사치품은 괜찮아요. 안 죽으니까. 근데 생필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감사의 근원입니다. 다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인해 난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도 떠올려 보시면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뭐 못 살고 가난했던 시절,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 신혼살림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시절, 그 과거 생각하면 지금 어떠세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거 기억하면 감사뿐입니다. 청년 혹은 젊은 세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살기 힘들고 지금 뭐 취업 잘 안 되고 상황이 팍팍하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요즘 청년들은 대학 다 나왔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 1% 안에 든답니다. 전 세계 1%.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주어졌죠. 세계 2위 여권 파워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뭐 어떤 인생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있든지 간에 이단 사이비 이상한 교회, 불량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방어진 제일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도 감사죠. 할렐루야.

0: 감사할 일이죠. 기억하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2026년 맥주 감사주의를 교회 달력에 박아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건망증을 깨뜨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반복합니다. 감사는 기억의 깊이가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기억하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깊이 기억하면, 그래서 감사하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2단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석이 결정한다. 해석이 결정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주어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오니까 여러분 어떠시든가요? 세상에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과 부를 다 갖췄는데도 매일 원망과 불평 속에 신음하며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의 왕, 다 가진 거죠. 그럼 왕이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왕인데 평민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조그만 포도원 하나를 못 가져서, 자기가 구하는 처소 옆에 있는데 그거 자기가 먹어서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거 안 팔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습니다. 감사 대신 불만만 가득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결핍 가운데 있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늘 얼굴이 환하고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매맞고 감옥 속에 어둠 속에서도 찬미하고 기도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성경뿐이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감사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에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독특한 영적 기준이 나오는데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표현만 보면 여러분 만사형통가죠. 복이 확실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땅의 농사는 딱 일모작입니다. 1년에 한 번. 동남아처럼 뭐 2모작, 3모작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10월과 11월에 비가 내릴 때 파종해서 겨울 내내 비를 맞으며 키우다가, 이거 이른비라 그래요? 늦은 비가 그치는 봄철 4월, 5월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이걸 늦은 비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리와 밀을 거둔 이 맥추절을, 칠칠절을 지난 하반기는 어떨까요?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혹독한 여름 건기가 시작됩니다. 뜨거운 태양, 사막바람, 땅이 바짝 말라붙어서 씨앗을 뿌려도 자라질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자라죠.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는 보리와 밀을 수확시키는 1년 농사 다 끝난 때 가을 창고에 꾹꾹 곡식 집어넣고, 그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첫 곡식 보리 밀을 거두었을 뿐 앞으로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메마른 여름 건기라는 그 하반기를 견뎌야 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신명기 16장 15절, 오늘 요절로 바꿔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1: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0: 아멘. 복 주실 것이니.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가을 초막절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하반기 수확은 보장되지 않았고 메마른 건기가 눈앞에 당장 닥쳐오지만 상반기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남은 하반기의 삶도, 심지어 건기 메마른 땅에서도 반드시 책임지고 복 주실 것이니 믿음의 해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맥추절을 보내고 가을 초막절로,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의 그런 자세고 삶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뭔가 막 좋은 일 생기고 뭔가 대박 터지고 그럴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때 그럼에도 불만 불평하는 인간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삶의 고난과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종

했던 것을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감사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반기가 불확실할 때에도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돌파해내는 믿음의 해석학, 이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걸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감사할 조건이 넘쳐

0: 애들은 이때 애새끼죠. 애새끼들은 속썩이고 막 이런 환경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품, 그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걸 훈련이죠. 감사 훈련. 아마도 환경의 안경 쓰고 보면 6개월 아주 아쉬움 가득한 분들이 제법 이 중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 여전히 팍팍하고 몸의 연약함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녀들, 자식들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다시 내 삶을 해석하면 그렇게 삶이 팍팍해서 흘렸던 눈물이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 결핍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했구나.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구나. 내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현재 주신 복이 많다면 믿음으로 감사로 나누시고 현재 아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해석하고 복 주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며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의 믿음의 해석과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감사의 마지막 단계를 짧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동반되어야 한다.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표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삶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표현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16절, 17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0: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쉽게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기준이 둘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내가 이만큼 할당해놨어 무조건 회비처럼 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너에게 주신 것 그 너의 힘대로 하나님께만 표현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11절 봤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가족뿐이 아니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객 손님 가장 빈곤층인 고아와 과부까지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겁니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뭐 교회 성구를 해놓거나 나무를 심고 종탑을 하고 뭐 의자를 드리고 또 다음 세대나 성도들 어려운 분들 도우면 좋겠다고 따로 헌금을 하시고 저한테 알아서 지정해 주십시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뿐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베푸는 온정의 말들, 문자 한 통,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게 맥추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감사를. 그 성물들을 볼 때 감사가 다시 기억이 납니다. 다음 세대를 볼 때 감사로 바쳤던 게 생각납니다.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표현될 때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됩니다. 감사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해보실 것이 돈 안 드는 일부터 제가 감사를 표현해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이 삽지로 지금 끼워드렸죠. 이거 뭐 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라는 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해보십시오. 제발 당부합니다. 50까지 전 10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100은 좀 그래가지고 제가 50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거 받자마자 써봤어요. 저도 한 하다가 이거 금방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쪽만 채우고 안 썼거든요. 나머지 이번 주에 쓰려고. 여러분들 이거 써보십시오. 줄줄이 나와요. 그냥 줄줄이 감사할 것들 나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70, 80 되신 분들은 장수부터 감사하잖아요. 오래 살게 하시면 쫙 나옵니다. 쓰면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표현이에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더 감사가 생생해집니다. 쓰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5월에요. 제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국민일보 기자인데

0: 우리 교회 외국인 사역을 이렇게 취재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처음 들은.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환영했겠습니까? 별로 우리 교회 취재할 거 없는데? 우리 교회 울산인 거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제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들었대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래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들었대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중국인 예배도 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우리 외국인 사역부 우리 부원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못 본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조선소합교회 12개 언어로 이주빈 예배 뭐 한 자리 이렇게 났죠. 저한테 먼저 기사를 보내오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국인 사역을 해왔나?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글로 쑥 정리된 걸 보니까 아 그렇네 이렇게 해왔네 제법 많이 발전했네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은혜에 대한 깊은 기억은 믿음의 해석학을 작동시킵니다. 뭘 사그라지게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사그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계속 그 씨를 우리한테 심거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돼서 원망이고 이것도 안 돼서 원망이고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내 애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계속 원망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심는 생각들 그걸 표현하고 기록할 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해석학이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품성에 감사가 자리 잡을 때 절룩거리지 않고 제대로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상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써보시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이웃을 섬기고 감사할 일 더욱더 넘치게 되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흐텁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어제 생긴 밴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 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규 김명서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해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건 정리해야지, 손 씻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엄마라는 자리는 참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남의 부족한 점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도 금세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의 예리함을 서로를 향한 비판보다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 지친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민감함, 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보다

순간은 사랑을 향한 빠른 순발력일 겁니다. 우리의 예리한 시선이 사랑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예리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헤즈윌의 사랑은 죽게 속한 것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길 바라면서 찬양 계속 이어갑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또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원유경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바람으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그러니까 1미터 높이로 사방에 쌓아놓으셨다. 유일한 결핍이라고 느끼며 불평하던 것을 완전한 과잉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배웠어야 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는 영혼의 태도와 근성을 배웠어야 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이화 챔버 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플리버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는 책 중에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불평을 하던 배고픔을 매출하기로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의 이 부분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유효한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Delilah then said to Samson, "Until now you have been making a fool of me. Tell me how you can be tied." He replied, "If you weave the 7 braids of my head into the fabric on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any other man." Judges chapter 16, verse 13.
1: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사사기 16장 13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요즘 장마라 비도 자주 내리고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엔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는 없는 편입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뉴스에서는 더 이상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이 복잡해져서인지 요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눈에 띕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동차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른 일만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지금 뭘 하려다가 막상 전화가 울려서 통화를 하고 났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은 누구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진 걸 느낍니다. 제가 중증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자,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주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우리말 제목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Delilah had been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Delilah가 had been trying, 애를 썼습니다,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삼손의 기운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삼손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After he had lied to her twice, 이미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her, 들릴라에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를 알고 희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She began to be more persistent. 이제 다급해졌어요.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 들릴라가 말이죠. Samson next lied. 자, 다음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고 하면은 and told her, her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That 다음과 같이 if she wove his hair, 만약에 들릴라가 his hair, 삼손의 머리가닥, 여기서는 몇 가닥이라고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일곱 가닥이 나와요. 일곱 가닥을 들릴라가 배틀에 앉아서 참 배를 짜는데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빼서 실에 섞어서 짜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여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특이한 힘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Delilah tried this. 들릴라가 참 이 방법을 또 시도해 봤죠. But Samson was still as strong as ever.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Delilah began to cry. 이제 들릴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And accused Samson of not loving her. 그리고 삼손을 비난합니다.

라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서 울지요. She pestered him day after day. She 여기서 들릴란데 pestered him 괴롭히고 매일 조릅니다. Day after day until he finally told her about being a Nazarite. 그러니까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어떤 사실을요? About being a Nazarite.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And how his hair was a sign of his vow to God. 그리고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이게 표시라는 거죠. Delilah sent for the Philistine leaders.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Had Samson's hair cut off.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했어요. And turned him over to the Philistines.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요. The Philistines chain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Removed his eyes. 그리고 눈을 빼고 and made him grind in the prison.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게 합니다. Delilah continued with a determination. 자, 집요하죠. 딜라일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다그칩니다. Some time passed. 시간이 좀 흘렀어요. The Philistines had lost interest.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And they went away. 그리고 자신의 길들을 떠났어요. Samson continued to want Delilah's love.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She still intended to give him to his enemies. She, 들릴라죠? Still intended, 아직도 의도하고 있었어요. To give him to his enemies. Him, 여기서 삼손인데 아직도 삼손을 그의 enemies, 적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Perhaps she wanted to be rich. 글쎄요, 뭐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However, 그러나 she could not discover his secret. She, 들릴라죠? 들릴라가 his secret, 삼손의 비밀을 discover,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after she had persuaded him,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조른 끝에 Samson stopped. 삼손이 이제 멈췄죠. Opposing her. 그녀를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멈췄어요. He told her the truth. He, 삼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해줍니다. A barber shaved off his hair. 그러니까 머리 깎는 사람이 오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Then Samson woke up. 자고 있을 때 잘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났습니다. He went out to escape. 달아나려고 그랬죠. As he had done in the past. 과거에도 그가 붙잡혔을 때 달아난 것처럼 이번에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린 채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But sometime after that, 하지만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his hair grew, 그의 머리는 자랐고 and his strength grew as well. 그의 기운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신 다음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Lifeway Worship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저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는데도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정말 엄청난 기운을 주심으로 삼손을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듣게 된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압돈, 그리고 힐렐입니다. 부자지간이에요. 압돈이 아들이고 힐렐이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압돈을 영어로는 Abdon. 한 번 더요. Abdon. A-B-D-O-N. Abd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힐렐입니다. 힐렐. 힐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힐렐.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finish the story of Samson.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장마철 더워요.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음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억 하나, 그것이 굉장히

0: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뿌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0: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사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감사는 성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절기 중에 감사 절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절기는 감사절밖에 없어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하기보다 내 손에 있는 것 인하여서 그것 감사하기보다 손에 없는 것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도 범사에 해당하고 안 좋을 때도 범사에 해당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범사에 해당하고 실패했을 때도 범사에 해당합니다. 기쁠 때도 범사에 해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범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돌아봐 하나님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난 전반기 6개월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하여서 하나님 계시니까 그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시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 또 성도들, 또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게 삶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삶의 연단을 그분들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죽이는 게 좀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 보면서 용서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요셉이 나이 서른에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 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극심한 가뭄의 어려움에서 구원한 일을 합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전체 깨닫고 자기를 팔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형들을 대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분명히 동생을 노예로 팔은 건 잘못이지요. 근데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먹고 살게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지원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죠.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인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성도와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 이웃, 성도, 직장 동료 이런 분들에게 어리석고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국가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감사하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뜨거운 태양이 휘몰아치는 태풍을 견뎌낸 그로 인해 생산된 자연 소산물들 그 아름다움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너무 쉽게 구입하고 사니까. 그런데요 사실은요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김 한 장 이거 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사소한 우리 주변인 풀 한 포기조차도요
이게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의 국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군산에 가보면, 거기 역사 수서 있는데 보면 그 전라도 지역의 그 좋은 쌀들을 다 수탈해서 일본으로 뺏겼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참 대한민국 국민인 거 인해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하고 있으셨나요? 불신자들은 나라를 비판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보이면요, 왜 이래? 정치인들이 뭐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죠? 이재명 대통령. 그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많이 결정되지요.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형으로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데 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세상과 이 온 우주를 통하여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통로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 사실은 저도 전쟁 경험 못했거든요. 평화의 때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식민지 치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공산주의 치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헬조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헬조선은요, 사실은 38선 넘어 있는 저쪽이 헬조선이에요. 여기가 왜 헬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요사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요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0개 넘는 나라에서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몇인 줄 아십니까? 예? 5위, 4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5위, 4위 이렇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국, 독일, 그리고 아마 미국,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지금. 문화가 얼마나 이, 지금 이 한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제가 1995년도부터 99년까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한국 잘 몰랐거든요, 많이. 알긴 알아도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런던의 태국 마켓에서 한 달에 신라면 50박스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요, 여러분 잘 모르죠? 라면 어마어마하게 수출합니다. 초코파이? 어마어마하게 수출하죠. 그런 것만 하나요? 뭐, 반도체. 지금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제대로 안 만들면 세계가 안 돌아갈 상황이에요. 문화. 어마어마하죠. 아니, 김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김치 먹고 가면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서양 애들이 김치를 환장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김밥?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그것도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 나라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인하여서 국가인하여서 이번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길은 다섯 절의 이야기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영광 거두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허락하시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이나여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민족 위하여서 감사하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밖에 안 되겠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것이라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지위, 환경, 명예, 성공, 재물 이런 것들이 감사의 은혜지요. 그것이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나여 감사하는데 정작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닐 거예요. 그런 감사는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도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꽤 해서 꽤 괜찮아지니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인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환경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면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가졌다고 쳐요. 그러다가 다섯 개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열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평이 생겨. 왜 나는 다섯 개야? 아니, 두 개 가졌다, 다섯 개 가지려 기뻤는데 옆에 사람 열 개 가지고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진짜 조건이면요.

0: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상황이 어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진짜 고난인지 복인지는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95년, 96년, 97년, 98년, 아마 99년, 이렇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7년에 뭐가 있었죠? IMF. 제가 듣기로 울산은 IMF를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IMF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거의 뭐 낸 적이 없어요. 다 어쨌든 좀 은혜죠. 그런데 생활비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한국에서 아버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 한 140-150만 원 보내주시면 그게 그 당시로 한 1,000파운드 됩니다. 1,000파운드 가지고요. 가정이 영국에서 살려면요. 그냥 반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요.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전달에 1,000파운드 오던 돈을 한국에 똑같이 보냈는데요. 300파운드 정도 왔더라고요. 300 몇십 파운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집세로 650파운드를 내야 돼요. 집세의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진짜 와 이거 공부 그만하고 들어가야 되나 한국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과정을 통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사한 집이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거 같이 살아요. 석사과정 하는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들 집에 방 하나 얻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IMF 때문에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IMF가 하나님께서 저 공부 잘하라고 만들어주신 은혜더라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나라적 어렵고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저도 사실 그때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국에서 공부 잘 마치라고 주신 은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영국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영어가 늘지요. 걔들이 다 같이 신학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저는 IMF 하면요. 물론 어려움도 기억나지만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 공부 잘하라고 만들어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1: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근데 사실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0: 그리스도에 감사해요.
1: 성도는 하나님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0: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감사 못합니다.
1: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언제? 범사에. 좋을 때도,
0: 힘들 때도,
1: 성공한 자리에서도,
0: 실패한 자리에서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이런 건 해결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편안하면 좋아하고요, 얻으면 기뻐합니다. 잃으면요, 싫어합니다. 불평해합니다.
0: 근데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복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0: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주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국가 일하여 감사하고 그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2: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홀먼 헌트가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로 된 아치기, 상아로 덮인 벽돌, 그리고 육중한 나무 문,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먼 헌트가 일부러 무언가를 빼놓고 그리지 않았는데 웬만한 안목과 센스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그림 속에 놀라운 표현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당신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지선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비는 특히 여름철에 잔디와 정원 논밭에 금세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풍경에 금세 가뭄의 흔적이 나타난다. 푸른 녹음이 빛나는 대신 강렬한 햇볕에 지친 나뭇잎이 버석인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꽃은 시든다. 물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생수의 원천이시다.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샘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원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생명의 샘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손영주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Man of Praise의 I give all my life to you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정의 나의 생명 드리니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나이즈의 주님의 새 생명,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네, 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잠시나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늘막에서 쉬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마음을 더 시원케 하죠. 날마다 찬양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홍순관님의 나무 아래서 찬송 전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웃으며 춤출 때도 있지만 그 웃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춤을 추던 손으로 가슴을 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웃음은 환경에 따라 상대적 웃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웃음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웃음만 있는 곳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웃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또한 우리는 눈물이 없는 참된 웃음을 웃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에게 울음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웃음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헤븐 리터지 워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한웅재 음성으로 네온의 햇빛 비치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권지연 목사님의 말을 위한 시 나누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되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하지는 마십시오. 적은 말 속에 많은 이해를 담고 알고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능력을 보존하지만 무익한 말에는 생명이 새어나갑니다. 군더더기 말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열되지 않는 혀는 생명 나무입니다. 말이 성급한 사람보다도 바보가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으며 또 지식을 쌓습니다. 침묵은 대화의 훌륭한 기술인데요. 입보다 더 실수로 잘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권지연 목사님의 말을 위한 시 나누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토브러브의 항상 기뻐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뼈와 자기의 노력과 예씀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됐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옷,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크업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요,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씩 그렇게 절뚝거리며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만 원 준다고 내 시키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야, 이거는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라놈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관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강도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질은 이거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예수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0: 되는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 따라 이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넘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는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저희가 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미리 주제나 네. 어떤 곡들을 나누게 될지 네, 네. 미리 좀 보내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제가 하은 PD님께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 주제를 가지고 괄호치고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네.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0: 세상에.
1: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0: 뭐 늘 그렇듯이 네. 예수님은 늘 저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 네.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네. 좀 떠올리면서 한켠으로 마음도 아프고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정하셨는지
1: 항상 일상의 어떤 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의 네. 마음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네. 상황 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뭐 의도적이건
0: 그렇죠.
1: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는 위치 추적 앱이 다 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0: 네.
1: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0: 아멘.
1: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딸려있는 말씀으로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물며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간절히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가. 방황치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연락을 다시금 열어보는
0: 아멘.
1: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크룩스의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을 만나볼 텐데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쇼팽의 곡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방울 전주곡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0: 네.
1: 제가 주제를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잡으면서
0: 네.
1: 그냥 쇼팽이 생각이 났어요. 이 빗방울 전주곡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쇼팽은 조르주 상드라는 그 당대 유명한 작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요양차 스페인의 마요카 섬으로 가세요.
0: 네.
1: 왜냐하면 조르주 상드는 조금 모성애가 많으신 분이었고요. 쇼팽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간 폐결핵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금 회피하는 그런 병이었죠.
0: 네.
1: 마요카에 갔는데 너무 기침을 하시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0: 네.
1: 어느 수도원에 자리를 잡으세요. 어느 날 굉장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함께 먹어야 할 생필품을 구하러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아마도 마차의 운행이 어려웠겠죠.
0: 네.
1: 쇼팽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닌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그때 작곡된 곡이
0: 네.
1: 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쇼팽이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0: 아,
1: 그런데
0: 그래요?
1: 여러분 들어보시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일정한 음계가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쇼팽이 그것을 치고 있을 때 상드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드의 느낌으로는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고 감상 모드로
0: 네.
1: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0: 락이 닿지 않았을 때 느꼈을 쇼팽의 두려움, 그리고 처음 시작은 조금은 서정적인 듯한 그런 음악, 빗방울 전주곡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그 음악에서 여러분께서 감정선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감상해 보시고, 네, 다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간에 참
0: 네.
1: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을 많이
0: 맞아요.
1: 들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이 감정선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0: 네.
1: 해보면서
0: 네.
1: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죠.

0: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피아노의 그 뭐랄까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1: 그렇죠.
0: 구간이
1: 여운이
0: 네,
1: 남죠.
0: 그러네요.
1: 제가 이번 연주자로 선우예권 씨의 성당에서 연주하는 버전을 골랐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쇼팽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울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빗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호수에 내가 빠졌는데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쌍드가 빗방울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쇼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너무 그 당시의 느낌이 무서웠고 두려웠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0: 단호하셨네요.
1: 안도감이 들었겠죠. 근데
0: 네.
1: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너 어디 갔었니라고 화를 먼저
0: 그쵸.
1: 내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말러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제목이 아다지에토인데 아다지에토는 빠르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지오라는 빠르기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데 매우 느리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다지에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디님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편지 써보셨을까요? 그 세대가 아니시죠?
0: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써. 저희는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예쁜 포스트잇이나 그 어떤 이 접착제 그게 있는 네, 작은 종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가장 예쁜 걸 골라서 이제 엽서 같은 거를 썼죠. 네.
1: 엽서도 참 예쁘네요.
0: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어릴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0: 아,
1: 썼던 기억이
0: 저희도
1: 있고요.
0: 있었어요. 네.
1: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우체통이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0: 네.
1: 말러라는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보통 작곡가들은 곡을 쓰죠.
0: 그쵸.
1: 그리고
0: 네.
1: 헌정을 합니다. 말러에게는 알마 쉰들러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마 쉰들러도 작곡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말러가 결혼을 할때 그런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한 집안의 작곡가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0: 왜요?
1: 나와 평생을 함께 하려면 당신은 작곡을 그만두고
0: 어머.
1: 나의 작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너무 사랑하면 한 집의 아나운서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은 PD님 어떡하실 거예요?
0: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0: 저한테 중요한 가치를 뺏으려는 게 사랑인가라는 생각도 들것 같고. 네.
1: 그러면은 콩깍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알마 쉰들러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랬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0: 그쵸.
1: 날개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나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날때 나도 작곡 활동을 할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러가 본인이 쉬는 시간에는 귀를 쉬어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를 써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알마
0: 어머.
1: 쉰들러는 결국 시험에 들었겠죠.
0: 네.
1: 그래서 마음에서

0: 사랑이 떠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고 손 흔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알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이 4악장을 알마 쉰들러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해요. 근데 알마 쉰들러는 뭐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4악장의 특징은 관악기가 1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악기와 하프라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더 애절함을 강조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만큼 감상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곡이 꽤 깁니다. 그래서 하은 PD님과 마무리 멘트를 하고 요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은 PD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1: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
0: 네.
1: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전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1: 이타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타적이면 또 힘들겠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곁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그렇죠. 네.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네. 자기 얘기를 하려고 듣는 척을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사람.
1: 어렵죠.
0: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남이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크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계실까? 그런데 건강한 관계는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좋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내
1: 아멘.
0: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듣자라는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길일까에 마음을 두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하지 마시고 저랑 오늘부터는 그래도 들으려 애쓰는 자녀들
1: 아멘.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장서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0: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햇살 가득 화창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잔뜩 먹구름 낀 흐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날씨에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맑은 날뿐 아니라 흐린 날도 또 비 오는 날도 늘 함께 하시니까요.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날씨 가운데에도 늘 선하게 예비하고 계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첫 번째 찬양예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예람워십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궁 레이더 신호에 잡힌 오늘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예보곡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인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자꾸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취업 준비생의 신호였습니다. 아, 저는 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교와 자책만을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누구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마냥 부럽고요. 저는 오늘 사연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안개가 짙으면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앞길은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연자분께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면 안개는 반드시 걷힐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길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 사연자분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예보는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첫 곡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너무 더딘 것 같아 불안한 우리 사연자분께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안개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연자분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께서 조금 전 들으신 소리는요, 찬양예보국 감사관측소의 소리였습니다. 감사관측소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들을 관측해서 모으는 찬양예보국만의 특별 관측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감사관측소의 감사들이

퐁퐁 솟아나는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요, 찬양예보국의 기상캐스터인 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감사관측소 감사는요, 빵순이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빵을 정말 사랑하는 빵순인데요.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유명한 빵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메뉴가 눈앞에서 품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렸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찾아간 빵집의 빵들이 그곳에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니까요. 그 카페가 며칠 전부터 빵집과 콜라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까 눈앞에서 놓쳤던 빵을 두 개나 살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을 더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띄워드립니다.

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위의 감사, 민호기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네 번째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사한 거는 첫 해보다 둘째 해, 둘째 해보다 셋째 해, 셋째 해보다 넷째 해 더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요, 여러분이 점점 사랑스러워요. 고개 숙이는 분 누구예요? 점점 좋아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날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전반기에 있듯 지금 힘들지라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여러분, 그냥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말 못한 아픔도 아시고요, 기도도 아시고요, 상황도 아시며,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도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 경공망동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시는 걸 하나님이 못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갈대 자체가 연약해요. 갈대 자체가 연약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도요, 갈대는 꺾을 수 있겠지요. 갈대는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도 상한, 혹하면 부러질 수 있는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등불요, 꺼져가는 등불 지금처럼 밝은 조명 아니에요. 심지가 연약해 다 타버리고 기름이 다 녹나 이제 흐미하게 꺼져가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구 하나 관심이나 시선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도 끄지도 아니하신답니다. 왜요? 포기할 줄 모르셨어요. 여기서 이사야 42장 3절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요, 단순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함과 약함과 그 상황을 다 아시고도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아니요, 포기하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보고 오라고도 안 하시고요, 찾아오시되 우리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거라, 왕이거든 내려오거라,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갔을까요? 내려갈 힘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내려가고 싶으시고 내려갈 수 있으셨고 능히 하실 수 있으셨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살리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죽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극악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리끼다는 것은요 그냥 불편한 수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추문, 좋지 않은 소문, 추잡한 소문 얘기할 때 스캔달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소문 안에 계심에도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거기 견디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모리아인데요, 수준이야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그냥 대놓고 직역하면요 바보 같은 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보가 되셨어요. 왜요? 우리 끝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주님이 살리시고 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뭐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낙망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십자가가,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붙들기에 주문처럼 저를 다잡기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151장 1절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멘. 고통 있으세요? 염려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갈 때 같은 꺼져가는 등불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 그 십자가 사랑 붙들면 오늘 고백처럼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사람은 손잡이 없는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 읽었는데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근데 귀국했더니요, 지난 20년에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해 줬더라고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고스케 고야마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손잡이 없는 십자가래요. 손잡이 없는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잡이가 없어 내가 필요할 때 붙잡고 내가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잡이가 없어 발판이 없어 내가 결단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가 힘들면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처럼 고리가 있어 내가 원할 때는 걸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벗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대요. 손잡이 없는 십자가 뭘 말할 수 있나요? 짊어질 수밖에 없고 매달리려면 손잡이가 없어 발판이 없어 못으로 박힐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 길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메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할 줄 몰라 우리에게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진수이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시긴 하더라고요. 등록은 돼 있는데요, 또 집사님인데요, 교회에 출석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원래 제가 예화를 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밝혀달래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퀴즈 드릴게요. 제가 장지원 목사가 이분을 찾아갔을까요? 아니 찾아갔을까요? 안 나와 보세요. 그럼 어떻게 아는지.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뭇 한편으로는 이 집사님이 왜, 이 가정이 왜 교회 못 나오는지도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과 그 가정이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록이요. 근데 그 기록이 참 너무너무 아픈 기록이었어요. 이 기록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미아 신고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이 197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아들 이정훈 씨, 100일 된 둘째 아이 젖먹이는 사이 집사님이 젖먹이셨대요. 잠깐이었대요. 잠깐 젖먹이고 나왔더니요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분 지났을까? 20분 됐을까? 서대문구 대연동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잠깐 수포하지만 봐주세요 하고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이정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죠? 저기 보이는 백일 사진 한 장, 실종 당시 4살 때 사진 한 장,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쉬지 않고 이분이 다니셨으면 경찰청에서 도와서 몽타주처럼 하나 만들어주고 또 미국 사설기관에서 요즘 말로 AI 기술로 하나 만들어줘서 성장 후 두 장의 사진을 더 만들어 저 네 장 사진 가지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아이를 찾으러 다니셨대요. 여러분 가서 집사님이랑 대화하는지 제가 놀랐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집사님요, 갑상선 암, 위암, 폐암을 이기셨어요. 그런데요, 항암하는 날도 아이 찾으러 나갔대요. 포기가 안 돼. 아이를 매일 찾았대요. 그 기준이요, 54년이 된 거예요. 54년이. 아들의 나이가 지금 58세가 된 거고요. 20대의 어머니는 80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사님과 나눈 대화 중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제게 뭐라고 했냐?

0: 보면 목사님 내려놓는 게 안 돼요. 목사님 포기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엄마 마음입니다. 그게 아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못하는 건요 포기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건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시는 겁니다. 젖먹이 아기를 어느 여인이 돌보지 않겠고 자기 아들을 어느 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가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상황이 상한 갈대 같지 않으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한국교회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시선은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말합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며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너는 끝났다, 망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끝내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주님이 초청해 주셨다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들려 그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잠깐 손 얹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승리하는 영광이 되는 가정과 일터,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오후의 서재에서는요, 매주 신앙서적 한 권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프랭크 루박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일평생 주님과의 동행을 치열하게 연습했던 분인데요. 선교사님은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잠에서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눈을 뜰 수는 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에 들 때까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그 고백이 문득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노잉팅의 온맘 다해 함께 할게요.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축복을 건네는 이른바 눈빛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창한 말

대신 내 눈빛과 표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먼저 전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실제로 그와 눈을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하죠.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머무는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앙서적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통해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오로지 문을 열기만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듯이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선교사님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그리스도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던 이슬람 부족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인내하며 문자가 없던 그들에게 글을 선물했고 그렇게 시작된 전도 사역은 전 세계 6천만 명을 깨운 문맹자들의 사도라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선교사님이지만 평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다고 하죠. 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분 뜻에 매여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일상의 매 순간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면서 동행의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휴의 주의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오후의 서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삶처럼 세상에 베푼 거대한 사랑의 기적들은 모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조용히 건네보는 그런 복된 주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명선의 시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철학자 칸트는요,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나타나면,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각종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돼서 더 효과적이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도 잘 정리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안정돼 영혼도 평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면서요.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걸어가기 주찬미가 부른 연평안 앨범에서 첫 곡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몸을 이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천근만근이던 몸이요 걸으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뛰면서 찬양을 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이라면 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인 더 가든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장 믿 것 위에 있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송정미,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월십, 그리고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두 곡을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세 곡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걷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걸음이 단순한 걷기나 산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편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 평화를 안고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화음으로 불렀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와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캠브리지 싱어스와 더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가 함께했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지금 들은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져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eway Worship 앨범에서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저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의 걷는 길에 모두 다 날 떠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난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또 피 묻은 주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의 찬양입니다.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걸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렴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죠.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 주를 악모하는 자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 묻은 쥐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불려지는 곡이죠.

What a beautiful name.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전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힐송의 월십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처치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1504번님, 무지 덥고 습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찬양으로 힘을 내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견딥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흘러나오는 찬양을 힘차게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조찬미와 오영은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가 49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찬송가 33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그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

다시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함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0: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쌰! 사부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

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뢰할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겠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찬양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곡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지 김선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클래식 과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으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른 뼈들 이화 제목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그 이름 예수 김동섭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뒤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였습니다.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있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강신연의 달빛과 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은혜롭네요. 강준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참미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림패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테이프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뭐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히어 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일을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의 익숙했던 어떤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명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천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 들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파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 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넓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 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 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오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의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 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노이와 노이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노이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이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 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민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숙타레스를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총을 메고 자단봉을 다 가려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어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간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 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 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정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운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금주를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

0: 어떤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씨, 김 씨, 박 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이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이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0: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아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워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나섰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0: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의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멘.
1: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혜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국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외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상한

0: 애무를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십일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시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뜻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과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 내영혼의 삐삐찐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0: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임재의 완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세웠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야 비로소 성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먼지만 쌓일 뿐 생명의 온기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 삶은 결국 빈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공허함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성공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남보다 앞서면 열등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외적인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생긴 상처는 더 큰 비교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은 열등감을 감추는 가면은 될 수 있어도 열등감을 치유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법이 되고 내 계산이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불안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자 모세조차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너는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 성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0: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787번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찬송과 신청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가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주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평화 맛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요.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죠. 사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죠. 또 재미있는 오락시간, 맛있는 간식시간, 또 점심시간에 먹던 국수 등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시고요. 또 직접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도우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육만큼은 특히 기독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를 교회력에서는 비축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힘쓰는 때죠. 곧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7월 13일 월요일에 유재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에 농촌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재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

신으로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경상북도 칠곡교부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문맹 퇴치,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쓰게 되죠. 유재기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 농촌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농우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농촌 연구 모임이었던 농회를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를 체포했고 그때 유재기 목사님도 함께 검석돼 모진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해방 후 상경에 흥국 형제단을 조직하고 농민 복음학교를 세워 농촌운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 과로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는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됐고 이준 열사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 국내에 전해준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힘쓰죠. 이 같은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고종이 이상설을 정사로 이준을 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과 이준은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인 이위종이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헤이그에서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좌절되자 이준은 현지에서 순국했던 것이죠.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8월 5일에 이준 평화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이준 평화박물관은 이준 열사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구입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요.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는 황광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에 이 황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사업, 기독언론, 아동문학, 보이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운동 등 많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남아 고아 30명을 돌보았고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했는데요. 황광은 목사님은 1963년에 일어났던 전국 복음화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수요일에 신가정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신가정이 1921년 7월 15일 감리교 빌링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간됐고 193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간으로 발간된 잡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위한 최초의 잡지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7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집약한 로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선언은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도 이 로잔 선언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6일 목요일에 신생명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신생명이 1923년 7월 16일 창간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문서 선교운동 기관인 조선기독교 창문사가 조직됐는데 신생명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발간된 책이죠. 신생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잡지였고 소설가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발간됐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는 물질주의와 사회주의 풍조가 만연됐었는데 신생명은 이런 풍조와 맞서 계몽운동을 하다 1925년 폐간됩니다.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잡지였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는 황성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약칭 예성의 총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던 황성택 목사님이 1979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황성택 목사님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해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황성택 목사님은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성결교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될 때 황성택 목사님은 복음진리 수호 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예성 측의 지도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총회장을 세 번 역임하셨습니다. 그 황성택 목사님이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평안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

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성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 저희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밤새 잠 못 이룬 사람도 있고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저녁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원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디안 광야 또 여기 아말렉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 치렀는데 이들이 그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노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 부리가 메뚜기. 메뚜기 자체만 해도 농산물 뭐 농사 잘 지어놓으면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치우면 농사 지은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족속들이 베두인들 아말렉 미디안 이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철 되면 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갑니다. 토지의 소산, 양, 소, 나귀 이런 것들 전부 다

싸그리 약탈을 해 가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숨겨놓은 거 몰래 가져다가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그 앞에 부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애굽에서도 종로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저들 이끌어내고, 또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 그 블레셋한테 갑질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사사,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회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질문형 기도를 많이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 있잖아요. 저는 주로 철야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야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철야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질문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슨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형 기도를 해요. 질문형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방법이요, 큰 일을 하는데 작은 걸 통해서 이루셔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세요. 큰 일을 하는데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아이,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이분도 어른한테는 안 될 텐데 그걸 가지고 5천명, 만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광주에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치는데 대단한 것을 동원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것 같이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는 거, 예? 그 사소한 처방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다윗을 통해서 이기는 걸 보면은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하셔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을 나타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하고 나가는데, 이 300명하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걸 구합니다. 진짜 이 300명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미디안 진영의 이 기드온이 자기 휴하의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3절에 나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진영에 이른 즉, 그 미디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꾼 걸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아주 사소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기드온의 군대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그냥 우리 진영을 치는데 무너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하는 꿈의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제 네 번째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연락하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되는데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 저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함으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 사람.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 중요한 일을 할까 말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정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뭐 의심할 데가 없죠. 그만큼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조성해서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타인 통해서 도움을 받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영어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확신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은신처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가능성, 이런 잠재 능력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고 그를 그 은신처에서 끌어내잖아요.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이 기드온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도 기드온이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0: 진짜 사람이 뭐 많다고 되나?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 하나님의 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내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제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CTS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순종하며 따릅니다. 다음 곡은 테너 김민석의 야베스의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을 평생 구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번에는 국립합창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유혜정의 기도하는 이 시간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엔 이삭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곡의 가사처럼 매일 슬픔을 견뎌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음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소망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FM 107.3 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쉬움도 컸고요.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문득 이상하게도 축구보다 제 삶을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겨주기를 바라고요. 기적같은 결과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견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은요. 결국 요행보다는 준비한 사람의 편에 더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저 역시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노력보다는 행운을, 준비보다는 기적을 먼저 바라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하루하루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에서는 긴 기다림 끝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깊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음악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신실한 희망을 노래하는 성가죠.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오 신실하신 주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장 스벨리우스의 핀란디아는 한민족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인데요. 1899년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됐고요. 민족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시기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애국적인 역사 행사에 사용할 음악을 작곡했고요. 그 마지막 곡이 바로 핀란디아였습니다. 당시에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자주 연주되기도 했지만요. 사람들은 이 음악 속에서 조국을 향한 희망과 자유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디아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핀란드의 제2의 국가처럼 사랑받게 됐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장 스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번호 26번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에릭 사티의 나 그대를 원해요를 테너 니콜라이 게따의 노래와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나 그대를 원해요를 테너 니콜라이 게타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장 스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번호 26번을 전해드렸습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제2악장 라르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움의 음악 또는 희망의 음악으로 기억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곡은 드보르작이 고향을 떠나 있을 때 탄생한 음악이라는 점인데요. 1892년 드보르작은 미국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초청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요,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었지만요,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인 보헤미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9번은요, 새로운 세상을 찬양하는 교향곡이라기보다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되새긴 음악이라고 보는 해석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오보에 편곡 버전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중에서 제2악장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오보의 편곡 버전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중에서 제2악장 라르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한 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3번 황제 중에서 제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는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자 가장 깊은 위로의 음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 곡을요, 단순히 슬픈 음악으로만 생각하면 말러의 진심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로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말러의 아다지에토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려하게 승리를 외치지 않지만요. 대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로드비히 반 베토벤의 예술가곡 이클리베디히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고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낸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기대와 다를지라도 오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묵묵히 걸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기적보다는요, 오늘의 신실함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눠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리니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영원한 꿈꾸는 목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셨던 분이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많은 고백 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소원이 있으셨대요.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 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투르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 중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아침 인력 시장도 며칠 나가 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